0: 한번 주세요. 박대표님, 선생님 여러분.
1: 아니 이 떨어 러래라 보시라서 멀리 우타려.
0: 어떻게요?
1: 아니 말라고 할지니.
0: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올리 만드는 양이 있다.